0: 나만 자긴 치모리 안칭하라 오보스타 남기 자급바 바 안생부할족 까니 가당우냐 안칭하라 속도 기자 안칭하라 라우나코사 만스카겐 아루얀 다가바 오보스타고라 male nutrition 님응아 야 male nutrition 니 아간긴 치모리 안칭니 안생부할족 까니 가당우 속도 자임나 사비 시랑코 안생부할족 기자니고 닉느까니랑코 벨자작니 닉느까니랑코 만나니 오보스타 우콘 male nutrition 님응아 니앗긴 치모리 야 male nutrition 아라 안칭제 콘차 아로안 칭니 베나라 마이코나가 야멍근이니 등탕 그르카니안 male nutrition 와 니먼 야 male nutrition 코 안칭나 맛나그다데 크라그타 안칭하라 안생발 좋게 동나그다라 안칭하라 크라그타 nutrition 코나가 아로 야 nutrition 코라 아간 타야그타 차니오 동급바 군랑 바 nutrient 랑니코 맛나그다 아마 다루론 야켄치모데 안칭하라 사비시 사비티랑코 참팽나가다 소카리니 등당등당 스킴랑 바 프로그램랑코 응아테므나 안칭니 송코 안생발조코빠니가 당오도 나가다 소카리 감코 카잉아우니문 등당등당 안칭니 블시니 크리바 비사바 마급바 움뜬 바다 루바잉가바 미칙 비사랑 와랑니 헬탄 바 안생발조카니가 당안 온티사 코미아니 바 속도기자니 가당오 응아니 금은 소카리니 등당 스킴랑코 라가타하
1: 나시망 마 에마 총미 디상마니 뉴트리션이 감차타니 그만아가나니 코크나소나만하 다오졸조 나시망 동쿠이바소메랑오 수비타 상마니기랑고 코크나나만겐 기트롱잉아 니토그파 비발랑 아로비아하

0: 야미스티랑 내 도나 가이죠 날리오 가이 자만기노
1: 바바 이안다카바 잔이랑 내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돈통나 사낭족바
0: 나죽동 나마이코마시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 거 자나만 나디 빳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 거 주소가 나만 나나가 고나 위자마
1: 암바 너 자프레디멍 자마노 나 자족오데 낙유비에니 남근이는 사가닝에바 무뜸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 거 왓보하 낙유비에니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 고서 자보하
0: 야고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 따위야 띵아

0: 아유, 염이스티랑 내 도나 그래족 난리 오카이 자만기노
1: 바바이안 닦아봐 잔이랑 내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돈통나 사낭족바
0: 나죽동 나마이코마시야 앙이 구숙 자나 스카랑고 자나 만나 듯밭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고 주소고 나 만나 나가고 나 위자마
1: 암바 너 잡힐 때명 자마노 나 사족고데 낭유비에니 남근이는 사가닝해봐 무뜸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고 왓보하 낭유비에니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고서 자보하
2: 야고 커미셔너리트 오프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겠다 위 띵아.
3: खो गया इंतजाम
4: किसका गुड्डी की फीस का दिखा 20,000 का लोन तुरंत पता है कौन दे रहा है ब्याज कितना है लोन विनियमित संस्थानों से ही ले और कर्ज उतना जितनी जरूरत वो भी जांच कर हो गया इंतजाम पगार एडवांस में भेजिए
5: आरबीआई कहता है
6: सही वित्तीय बर्ताव करे आपका बचाव

아카시바니 투라 다 탐니 도클라치 바지옹아하 자송 그탈리 기트랑코 가마타니 소모요 에밥손 상마 버닝 상마 로프로이 마락니 기트랑코 낭나만겐 스캉판 아시망나 에밥손 상마니 기트랑코 가마탕잉아 기트랑 웅잉아 야 자송 그탈데 아로 하이모사 다 알살데

에밥손 상마니 기트랑코 다나 시망 크나하 다오 졸졸 나 시망 바닝 상마니 기트랑코 크낭스카나만겐 기트랑아라 투라니치 아로 낭니 카둥스마타

차송 그 딸니 기트랑코 가마타니 소모요 다 시망 본카메 프로블레마 락니 기트랑코 크나가하 아르 차송 그 딸니 기트랑코 바타니 소모이랑 바 야논 보나하 야나 카슈와니 투라 소모이 다왈니 스니바종아하 히니 필름니 기트랑코 가마타니 소모요 다 시망나 등탕탕 필름 랑니 기트랑코 가마탕겐 스캉가판 시망 포스 필름니 기트코 크나나만겐 기통아 자후 비 아르 얀 카르틱 아로 봄베 자야 스트링이 응가파 기통아

0: 지랑대 도나 그라이족 날리옥 가이 자만기노
1: 바바이안 닥가바 잔이랑리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돈통나 사낭족바
0: 나죽동 남아이코마시야 앙이 구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 만나드빳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코 주소갓 나만나 나가고 나위자마
1: 암바 나 자프레디멍 자마노 나 사조고데 낙유비에니 남근이나 사가닝해바 무뜸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낙유비에니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메슈 삼자그랑코서 자보하
2: 야코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위야띵아
3: Dauna Simang, Ach Sanu Omilega, Yitkok Nangnaman Genyan, Juvan Filimni, Manda Despande Aro Rachel Bergisnir Kapa, Gitongwa.